0: 뭐가 문제야? 약점을 잡았는데 남태희 아버지라며.
1: 딱 잡고 흔들면 되지.
2: 챙길 거 다 챙기고 헛소리 하는 놈을 그냥 두면 어떡해? 당장 잡아와야지.
3: 태용이를 언론에 제보한 사람 찾아낼 예정입니다.
4: 나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.
2: 빨리 가보셔야겠어요, 어머니. 오빠가.
4: 뭐야?
5: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께 실망을 안긴 데 대한 책임, 당에 대한 도리를 생각해.